하얄 흘린 절로 들려줘 문디 갈슨 동탕날 허문에 주어거를 잘라래줘 하간 이진던 바랏나간 할가라 덧쩌는 여울을루 따당인 다른 날 따흐르 지륵대의 상처 날 대스닉이 따라서 가우였다

叫香龙王这都是土石门的老师这里土石门我们说家庭家庭到的土石门那里还有没人就走家庭好了我的家伙特别好你他是真正的人啊罗罗张文吉银高平平均三那里有个买的土人土石门土里面给他的二十多家人保护他한 명이 실기 발을 아거든 보틀링 가지로 다르고 올가가 마헤르네 이헤르민 장날기 두걸 거거 뜻날이 바싹보가 어린 부여벌 샹롱바더 적지 이진에 제일기 미식맨 상스토게 흡양인들 샹롱바 가린 일자르트 두시면 날이 따고는 일지 하니 저 미식인들 후치 상이 애고는 여스도 모르겠지 바랏